쳐맞고 안 울려면 쳐맞고 왜냐고 포한디에 한번 마쌍 한 점은 자 밤한 팬이도 먹었으비야 한번 쳐맞고 한번 마쌍은 쳐맞고 자양고 포함을 쏘세요 자양고 포함을 대신에 들자다